제가 방금 막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 잔을 준비를 못했습니다. 좀만 기다려줄래요? 대박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좀 저기 버는 좀 자, 여러분들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옳지. 없네 뭐. 자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굳이 미버스 빨리 와도 되는데 이제 3D와 많은 곡들을 좀 브로 바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: 여기 우리 집에 있냐?
1: 어서 오시오. 왜 이러세요, 여기?
0: 우리 아버지.
1: 아, 잠깐만.
2: 그쵸. 그쵸.
0: 우리 아버지.
1: 아, 잠깐만. 마이크 드라. 와.
0: 우리 집에 있냐?
1: 어서 오시오. 왜 이러세요, 여기?
3: 아, 정국. 쩔어?
0: 아, 맞네. 손 찾다가 바닥을 뒤늘며 몸을 비틀고 양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
2: 비틀며 몸을 비틀고
1: 정국, 정국, 정국!
2: 정국!
1: Fake love.
2: Fake love?
1: Love you so bad. Love you so bad.
2: 와.

0: 천국 쩔어?
1: 아, 아 맞네. 아.
2: 찾다가 바닥을 디디며 몸을 비틀고 양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
1: 디디며 몸을 비틀고
0: 천국 천국 천국
1: 양팔. 천국
0: 백글럽
1: 백글럽
0: Love you so bad. Love you so bad. 와.